들은 신도가 난디가 나오버리는 데다 베린 나오 미니가 나오는 신대로 나 베린 나마데라 베린나 한번 죽고 나 죽고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